상황 자기 힘으로 가자만 내 마음속을 사랑해 꿈이 가득하는 자라 모두 꿈을 잃을 것만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.